0: 사기요. 그안에 보내 찐득이 보아줄 때 걸리죠. 마운틴듀 돌고가리 기차.
1: The all-in-one video toolbox to convert, compress, edit videos, and much more.
2: 김만 님이 타타 고진 아니 김만 김에 셀브릿 거기서 게이터 보는 플리즈
3: 하여튼 나 김이나 말 없이는 나 빠져 텐트
4: 가리만 소리만 들려 듣고니
5: 그 사카스만 자고는
4: 게르고 니가 날 나가리 버라
5: 어 말